0: 어이니 어이니 어이니 어이니 어이니 어이니 어이니
1: 어이니
0: 어이니
1: 어이니
0: 어이니
1: 어이니
0: 어이니
1: 어이니
0: 어이니
1: 어이니
0: 어이니
1: 어이니
0: 어이니
1: 어이니
0: Just a little touch of mojo hand. I got myself some and I'll bring it on back home. You know, feel pretty good, y'all.